마하테 고슈 코레 람데 꼼기 바렐리 아유나 모니뇨 이리 히웨니 예 히레리아야 오슈 코레라 케노 슈 코레라 와스벨라 와나나라 마나 오슈 코레라 카윤 칼라 소레라 루이 야 칼라 니바리 루에 오타 칼라 아나 슈 코레라 위 미야노 케노 슈 코레라 케네 문뇨 마네 네 물루고 톤 켈로 키 포켈라 요 오 만사 간 케니 켈로 리 오포카 아 칼라 아나 슈 코레라 바리 루에 소레라 위 마스 코레리 아유 오 Nkali pelela, we am kerela siso. Pinata muni pinata mukwaye. Okora kora bon, kero mushukurla tu. Toka hegen. Masi yorera. Omvara kamukwinyu tu yorera. Ono shukurla ni neroho yotene. Uhia wiki ha shukurela, maha omvarela yota kala i. Vavo ntobonyu wano mwiri wa siso. Mwisho veke masi muluku nikelo ya ukiri hati heni. Maano ni puka ntomuluku ole. Ashukurela tu. Ohiwa retu nakalawo wanani nakalawo tonyani. Oleva pahi. Ntoni halawo yue. Manene muluko ton suwela mwata wopuka. Sinkora aji 14 minuto. Sharifu Vitor Salimu. Aywa moli alanyuwa anoneta homo. Kala mutule lo banyuwa.